0: 밤 해스키 바람의 밤 해스키 바람의 밤 해스키 체스키 바람의 밤 해스키 체스키 바람의 밤 해스키 체스키
1: 라디오 블락이
0: 체스키
1: 라디오 블락이
2: Radio Blahík.
1: Radio Blahík.
2: Radio Blahík.